산손 도지라가 얘기 동 교매 파산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게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바산 류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풍제 남예 시나 라우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맨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젠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뷴더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 베 릴람 게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 균 미판 편단 대위 집세기 신변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증거라 라체 레온비 딘지 무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뒤지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비 년도쇼

당 속에 전하라. 자주 봐도 다니 교수지 다기 지소 입에 선하게 돌아 빈들 상게 로바조 상게 최당 속에 전하라. 자주 봐도 다니 교수지 다기 지소 입에 선하게 Dola Pienjiri Sange Dupra Sho Sange Jidang Soge Shonam Janjo Padu Dane Gyoso Che Dage Jiso Gibe Sonamgi Dola Pienjiri Sange Dupra Sho Zemjin Domje Dewa Dan Dewi Gyudan Dembra Gyoji Dunghe Dan Dunghe Gi Gyudan Dewar Gyoji Dunghe Mebe Dewa Domba Dan Benjewar Gyoji Nirin Chadan Nidan Jewe Danyum Chembola Yurin Do Nebara Gyoroji Oh, money, be me,

산성 도지라가 예기동 교매 파상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파상 류진주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아르웨 제 뼈가라 송신 두웨 멘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를 라든 도르지 뷰인더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 베 릴람 게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규 미판 편단 대위 집세기 셈벤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증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0: 사상도지라가 예기동교매 파상봉기 불바이 다메 자베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종교지 마메 챙기 바상 류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양 댄디 노르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매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를 라든 도르지 뷰인다라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케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베기 싱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베 논진 규 미판 편단 대위 집세기 셴벤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증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무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1: You're listening to Calm Radio.